0: 先客，那把天客坐，他的眼珠，那里人托马，将龙卡上，他的那啥巴啥，你个没不等你钱不干的，就给送回，搞了不得地位，他们就卡上，票给朋友呢，东南北不晓卡接塞那个的，那就那里托马过去修脚，缺的些那个那里空。별 세계별 지진 닥터 조지 사안친구 초원에 가든지에 나오에 착도 숭대 정로 가인윤주 슈구인
1: 남지 자 파마니지 토탐베 마주나제 타다냐 메순장 판제크네 서로코 토마 메반네 서베 디주 탐지 도시 차양관의 추신도 샤브르기오 냠바다 근데 근지 두순도 사베 겨라 가신 차도 메브르지수 이랑오 냠바다 산제 탐지

라야 라마 참나도 주구이 차 탐제를 서나고지 자지길하고 나고 섬김이 잡았자다 천안남지 구르라 팀베 담바다 섬절을 내베 게르담제 차르

야보다부 시동당 교교 슈기요데 텐데 윤두 간디 충중가 야보 세다부 우지 다 챔피언 창미 치기요데 콩 충두가 초기 로빈 미시나라 다 자이나니기 초조 기 로피 망보 난 유발라 땐네 제수 콩기 갸가랑제 탑조 난가 치미시외 탑랑 난유 두겐 침보 탭 여바레 간디지 두고갑 게겐라 쿠샵 제바탕 미신라 닝제타 지동 침보 게자 간두 인기양 장보시 유 공시 용외 존다 난기 여바레 웬기야 코니 두고갑 워저 침보 타 지보 데 대겐다 체리라 도낭 메베 두시인 바레 간디초 진다 주베 유교 땅제 치겔 인지게사 런던 라 팀제베 롭초 나와 페 롭초 탈 침바 두데 팀제베 레가 슈바데 토마 토에프리게 낭 차글레 낭 데이가 콩게 미리 나고 다 미세게 갸갈기 미리게 네당 하잔 신부 여바 마세 도와미 톱다 레게웨 팀시 블랙 앳라 모겨게 레교 토에프리게 게사 조너스 봉라 좀낭 갑 시베 레교 라 토에프리케 미리 낙부 와탄 야갈 미리 남니 갑교 둑체 토베 꾸엔기 토에프리케 슈네 첨부 블랙 앤 쿠얀 라와 메바 체교 중와데 테네 점니 나라와 톱다라 졸렌 체베 탑라 사바데 치빈 슈웨 토네 랑기 쿠에덴 두베 탑라 사바시 그주 나와데 지동구비아 정아로 콩 야가두 칠로 펩제 야가 슈든 낭 죽슈 나와데 갑데 야가 슈든 개왕 고글레 초기 롭데 난신 로치그린 야가 산에 장마 시고 펩갑 야가기 유미 내당 사과두 신바 체림 남기 내당 하장 교보통두 콩이 투심 신두고 외 안에 랑제 탑조라 레규 페규 둠바 둥탕 깨바데 테이가 산티 니게텐라 땅이 쳔보구루 라빈드나 짜고 초당 제체 충바데 갸가갸 용수 시고 둑마타 콩기 싱베 테림기 톱당고 직동구비아 춥두인로 비하르나데 짬판 산에서 고추나와데 인지 슝기 갸가 싱바 테림 남라 니네 두쇼기 차팀 도와 미 톱단 레게웨 토네 독추브게 제는 동심바 데라 미데 콩게 치미시베 레규 당부 데갸갈 난 좀 나와 식레 레구데이카 인지 슝게 독추브체웨 팀시다 징굴기 가익 속라 자완네 지나메바 싱바 하장왕보 좀네 인지 슝라 오게 게침보체 따 간디 초이야 샘규 하자침보테 간디 초게 녀도 닝도 탕 심바 남게 샘두라테네 인지 슝야 라와메바 차팀라 구주 탕 구양 동거 중과 레 점프란 게하 톱제 직동 국가 좁게로 에마다바스 산에서 소대 레체 남라 인지 초 퇴파 간유 기 탑주 제발라 땐 레체 남네 레참 족베 레규 대 좀 나와 레 레참 샤네 인 니도 자직제 쇠바타 친다 발칙 이샤 네 탁주 중화 네 신과 체림기 레규 니바데 에마다바 정굴기 기다 사구 고추 나와 네 기다 사구기 신배 고티 남기 리워타 셰셰 낭 인지슝기 신과 체림 남라 신태 하장 첨부께 여바 신바 남 간예 침보 유바 마세 뚠돌라 로뉴 중외감 신바 남 믹세기 간예 쇠답 메바 용기

0: 탄다 벽이 보모 세베 부셔 직센 뒤바다 생겨나 봐 탱게 초라 게 잠베 까들라네 초기 나오에 벽이 두제 꼴라 땀제 신경 주시는 게 대세로나
1: Tujin khaagi, ngot rabri zang shuwala. Chidar, sanskritan, madhiwar, pegi rikshu ngot shujakawa. Tedar, chejodan, madhiwar, pebe tujin ngot shudo meba shire. Chidar shina, shundi dan, shundi mebe tujin khaadan,

0: 도중기 상수당 우주 증주 굳이 샤베 담배 샌드시 대제 상마 거기 기배라 러와체 베베 뒤진 걸 러점 슈바게
1: 탄다 게 잠베카델라데 추디나 왜 벽에 뒤진 걸 어떤 주식 샌드부탄 표시니 de shugyu gyawet yopa sewe pishakha jingdi shugyu yin sero nang.